0: 아탓 엉글이 손짤 우사 니들 떡구마랑 끌어 엉글이 엉글이 손짤은 어뿌리버
1: 이마를
0: 논하니 니들아 번거거리 바루 주바까 주바 띵거라면 너네 콘헬라 데컨투 아지